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珲春시당위상무위원회회의및시범구당사위원회회의가소집됐습니다중화민공화국민족단결진보촉진법해독전문안입니다오늘은제7편공동의정신적삶의터전구축에대해서해독해드리겠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8월21일조당위보석이며시당위석이시범구당사위원회석인림소림이시당위상무위원회및시범구당사위원회회의를소집사회했습니다회의에서는석근평총서기가중공중앙정치국제27차집단학습에서한중요연설정신을전달학습하고제3분기조항차원성급차원에서형식주의를정돈해기층의부담을덜어주는전문사업기재회정신을전달학습했습니다회의에서는또성당위서기황강이珲春조사연구시한지시정신을전달학습하고관철시달조치를연구포치했으며도시건설사업전개상황에대한회보를청취했습니다회의에서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석근평총서기가중공중앙정치국제27차집단학습에서한중요연설정신을참답게학습관찰하고성주당위의포치요구에따라석근평강군사상으로도내를무장하며군민융합발전을통일적으로추진하고변경안전관리통제를강화하며쌍공공동건설을심화해珲春당관리무장사업의새로운국면을힘써개척해야합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석근평총서기의형식주의를바로잡고기층부담감소에관한중요지시정신을깊이학습관찰하고제3분기조항차원성급차원의형식주의를바로잡고기층부담감소전문사업기재회의포치와조당위요구에따라부담경감사업책임을더단단히다지고요소까지바로잡기를면밀히주시하며지속적으로압력을가하고힘을발휘하고종점문제의시정및정비를잘틀어줘진정으로광범한기층간부들이불필요한부담을내려놓고본연의업무에전념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성당위석이황강이珲春조사연구시에한지시정신을참답게학습관찰하고조당위포치요구에따라개방교도보라는사명을짊어지고탄탄한업무작품을다지며애국주의전통을발행하며대외통로를갈층원활하게하고개방플랫폼수준을높이며공업과무역의일치와발전을견지해珲春개방발전이안정적으로멀리나아가도록추동해야합니다회의에서는또기타사항을연구했습니다다음중화민공화국민족단결촉진법해독전문안입니다오늘은제7편공동의정신적삶의터전구축에대해서해독해드리겠습니다국가는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지침으로애국주의집단주의사회주의교육을심화하고여러민족군중들이애국주의를핵심으로하는민족정신과개혁혁신을핵심으로하는시대정신을발행하도록이끌며위대한조국중화민족중화문화중국공산당중국특색의사회주의에대한인식을확고히하도록해야합니다국가는중국공산당역사새중국역사개혁개방역사사회주의발전역사중화민족발전사에대한선전교육을조직전개하고여러민족군중들이정확한국가관역사관민족관문화관종교관을확고히수립하도록이끌어야합니다국가는사회주의선진문화를발전시키고혁명문화를고양하며중화우수전통문화를전승하고여러민족군중들이중화문화에대한공감을증진하며중화문화에대한자신감을증강하도록이끌어야합니다국가는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교육을국민교육간부교육사회교육체계에포함시킵니다신문잡지라디오텔레비전등언론매체와출판단이인터넷봉사제공자는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과중화민족공동체건설추진과관련된선전보도성과전시등사업을전개해야합니다가급이민정부는 종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의 요구를 가정교육과 가풍 건설에 융합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8월 25일은 10번째로 되는 전국 장애 예방일입니다. 훈촌시 장애인연합회에서는 위생건강, 공회, 교육, 응급 등 여러 부문과 연합으로 하남가도 광천사회구역에서 조제 선전교육활동을 전개해 장애 예방봉사를 군중신변에 전달했습니다. 활동은 장애 예방 행동 실시, 건강 중구 공동 건설 공유를 주제로 출생 결함 예방, 안전 생산, 교정 안전, 위험 회피 탈출, 응급 처치 지식 등 종점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문의 공연, 선전 자료와 선전품 배포, 현장 자문 질의 응답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활동은 과학적인 장애 예방 지식을 보급해 궁금한 군중들이 위험 방비 의식을 수립하고 방호와 위험 회피 기능을 장악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이번 다 부문 연합 선전 활동은 장애 예방 과학술 보급 선전의 기층 마지막 1km를 원활히 했습니다. 군중들의 밀착한 선전 형식은 장애 예방 지식의 피복면과 영향력을 가열층 확대했습니다. 다음 단계 훈촌시 관련 부문에서는 장애 예방 상시와 과학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해 전 사회가 장애 예방을 중시하도록 인도함으로써 건강중국 공동건설과 공유의 양호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8월 20일 훈촌시 불효내에서는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애심 어머니 결연 관심 프로젝트 활동을 조직 전개하고 전시 류제 아동들에게 가족의 정서적 동반과 따사로운 지원을 전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프로젝트 배경과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결연내기 환절을 진행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애심 어머니와 함께 훈촌시 청소년 활동 중심, 훈촌시 새시대 문명실천 중심과 훈촌시 과학기술관에 가서 연학 체험 여행을 하면서 소통 체험 가운데서 과학보급 지식을 배우고 새시대 문명 성과를 느꼈습니다. 애심 어머니들은 전 과정을 일대일로 동반하면서 아이들과 교류 소통하고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가족 같은 사랑과 관심을 보냈습니다. 다음 단계의 훈촌시 불효내에서는 애심 어머니 결연 관심 활동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류제, 미혼경 아동에 대한 관심과 돌봄 사업을 꾸준히 잘 추동하고 가족의 정서적 동반과 심리적 보살핌을 실제에 시달하며 전 사회의 역량을 결집해 소년 아동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성장을 공동으로 수호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시에서는 천혜의 산수 생태, 민속 문화와 향촌 자원에 의거해 민박 산업의 질 제고와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동하고 있는데, 특색 민박은 변경 도시의 대지를 별처럼 수놓으며 한개 민박마다 하나의 경치와 특색, 운치가 있는 관광 거주의 화폭을 그려 문화 관광 소비의 새로운 장면을 부단히 활성화해 훈촌 전역 관광에 생생한 에너지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청산을 유삼고 맑은 물을 벗삼은 향촌 민박은 남다른 여유로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다문양 일송종촌 레저 농장에서 길림성 관광객 주수하는 한 가족의 정심 준비로 분주합니다. 농장의 친환경 식재료,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 환경, 친절한 가사 도우미시 봉사는 조는 생활의 편안함을 한껏 높여주어 먼 곳에서 온 관광객들을 흡인하고 있습니다. 강서 관광객 왕옥나는 여행을 즐기는데 지금까지 전 세계 80여 개 국가에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지난해 G331을 따라 자가 운전을 하던 중 훈촌을 지나게 된 왕옥나는 쾌적한 기후와 맑고 깨끗한 공기에 단번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평소에도 여러 곳을 여행하며 지내던 그녀는 현지를 직접 둘러본 후 양포만족향 동아라촌에 농가의 작은 마당을 임대해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변경마을에 요행의 정착지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왕옥라는 매일 텃밭을 가꾸고 가축과 가금류를 돌보며 바쁜 농산일 속에서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변경도시에 하룻밤 묵으면 눈길 닿는 곳마다 정취가 넘쳐납니다. 특색 민박은 훈춘문화 관광의 아름다운 명함정으로 됐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향촌진흥, 문화관광융합의 행복의 고리들을 연결시켰으며 동쪽 울타리 아래에서 국화를 따는 시적인 삶이 현실로 다가와 변경소도시 훈춘의 문화관광융합 발전의 길에서 새로운 광채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珲春시당위상무위원회회의및시범구당삽위원회회의가소집됐습니다중화민공화국민족단결진보촉진법해독전문란입니다오늘은제7편공동의정신적삶의터전구축에대해서해독해드리겠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8월21일조당위부석이며시당위석이시범구당삽위원회석인림소림이시당위상무위원회및시범구당삽위원회회의를소집사회했습니다회의에서는석근평총서기가중공중앙정치국제27차집단학습에서한중요연설정신을전달학습하고제3분기조항차원성급차원에서형식주의를정돈해기층의부담을덜어주는전문사업기재회정신을전달학습했습니다회의에서는또성당위서기황강이珲春조사연구시한지시정신을전달학습하고관철시달조치를연구포치했으며도시건설사업전개상황에대한회보를청취했습니다회의에서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석근평총서기가중공중앙정치국제27차집단학습에서한중요연설정신을참답게학습관철하고성주당위의포치요구에따라석근평강군사상으로도내를무장하며군민융합발전을통일적으로추진하고변경안전관리통제를강화하며쌍공공동건설을심화해珲春당관리무장사업의새로운국면을힘써개척해야합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석근평총석의형식주의를바로잡고기층부담감소에관한중요지시정신을깊이학습관찰하고제3분기조항차원성급차원의형식주의를바로잡고기층부담감소전문사업기재회의포치와조당위요구에따라부담경감사업책임을더욱단단히다지고요소까지바로잡기를면밀히주시하며지속적으로압력을가하고힘을발휘하고종점문제의시정및정비를잘틀어줘진정으로광범한기층간부들이불필요한부담을내려놓고본연의업무에전념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성당위서기황강이珲春조사연구시에한지시정신을참답게학습관철하고조당위포치요구에따라개방교두보라는사명을짊어지고탄탄한업무자풍을다지며애국주의전통을발행하며대외통로를갈증원활하게하고개방플랫폼수준을높이며공업과무역의일체화발전을견지해珲春개방발전이안정적으로멀리나아가도록추동해야합니다회의에서는또기타사항을연구했습니다다음중화민공화국민족단결촉진법해독전문란입니다오늘은제7편공동의정신적삶의터전구축에대해서해독해드리겠습니다국가는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지침으로애국주의집단주의사회주의교육을심화하고여러민족군중들이애국주의를핵심으로하는민족정신과개혁혁신을핵심으로하는시대정신을발행하도록이끌며위대한조국중화민족중화문화중국공산당중국특색의사회주의에대한인식을확고히하도록해야합니다국가는중국공산당역사새중국역사개혁개방역사사회주의발전역사중화민족발전사에대한선전교육을조직전개하고여러민족군중들이정확한국가관역사관민족관문화관종교관을확고히수립하도록이끌어야합니다국가는사회주의선진문화를발전시키고혁명문화를고양하며중화우수전통문화를전승하고여러민족군중들이중화문화에대한공감을증진하며중화문화에대한자신감을증강하도록이끌어야합니다국가는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교육을국민교육간부교육사회교육체계에포함시킵니다신문잡지라디오텔레비전등언론매체와출판단이인터넷봉사제공자는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과중화민족공동체건설추진과관련된선전보도성과전시등사업을전개해야합니다 각급 이민 정부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의 요구를 가정 교육과 가품 건설에 융합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8월 25일은 열 번째로 되는 전국 장애 예방일입니다. 훈촌시 장애인연합회에서는 위생 건강, 공회 교육, 응급 등 여러 부문과 연합으로 하남가도 광천사회구역에서 조제 선전 교육 활동을 전개해 장애 예방 봉사를 군중 신변에 전달했습니다. 활동은 장애 예방 행동 실시, 건강 중국 공동 건설 공유를 주제로 출생 결함 예방, 안전 생산, 교정 안전, 위험 회피 탈출, 응급 처치 지식 등 종점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문의 공연, 선전 자료와 선전품 배포, 현장 자문 질의 응답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활동은 과학적인 장애 예방 지식을 보급해 평범한 군중들이 위험 방비 의식을 수립하고 방호와 위험 회피 기능을 장악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이번 다부문 연합선전 활동은 장애 예방 과학기술 보급 선전의 기층 마지막 1km를 원활히 했습니다. 군중들의 밀착한 선전 형식은 장애 예방 지식의 피복면과 영향력을 가열층 확대했습니다. 다음 단계 훈촌시 관련 부문에서는 장애 예방 상시와 과학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해 좋은 사회가 장애 예방을 중시하도록 인도함으로써 건강중국 공동건설과 공유의 양호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8월 20일 훈촌시 불연회에서는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애심 어머니 결연 관심 프로젝트 활동을 조직 전개하고 전시 류제 아동들에게 가족의 정서적 동반과 따사로운 지원을 전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프로젝트 배경과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결연 맺기 환절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아이들은 애심 어머니와 함께 훈촌시 청소년 활동 중심, 훈촌시 새시대 문명 실천 중심과 훈촌시 과학기술관에 가서 연합 체험 여행을 하면서 소통 체험 가운데서 과학보급 지식을 배우고 새시대 문명 성과를 느꼈습니다. 애심 어머니들은 전 과정을 일대일로 동반하면서 아이들과 교류 소통하고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가족 같은 사랑과 관심을 보냈습니다. 다음 단계의 훈촌시 불연회에서는 애심 어머니 결연 관심 활동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류제, 미혼경 아동에 대한 관심과 돌봄 사업을 꾸준히 잘 추동하고 가족의 정서적 동반과 심리적 보살핌을 실제에 시달하며 전 사회의 역량을 결집해 소년 아동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성장을 공동으로 수호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시에서는 천혜의 산수 생태, 민속 문화와 향촌 자원에 의거해 민박 산업의 질 제고와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동하고 있는데, 특색 민박은 변경 도시의 대지를 별처럼 수놓으며 한개 민박마다 하나의 경치와 특색, 운치가 있는 관광 거주의 화폭을 그려 문화 관광 소비의 새로운 장면을 부단히 활성화해 훈촌 전역 관광에 생생한 에너지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청산을 유삼고 맑은 물을 벗삼은 향촌 민박은 남다른 여유로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다문양 일송정촌 레저 농장에서 길림성 관광객 주수하는 한 가족의 정심 준비로 분주합니다. 농장의 친환경 식재료,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 환경, 친절한 가사 도우미시 봉사는 조는 생활의 편안함을 한껏 높여주어 먼 곳에서 온 관광객들을 흡인하고 있습니다. 강서 관광객 왕옥나는 여행을 즐기는데 지금까지 전 세계 80여 개 국가에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지난해 G331을 따라 자가 운전을 하던 중 훈촌을 지나게 된 왕옥나는 쾌적한 기후와 맑고 깨끗한 공기에 단번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평소에도 여러 곳을 여행하며 지내던 그녀는 현지를 직접 둘러본 후 양포만족향 동아라촌에 농가의 작은 마당을 임대해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변경마을에 여행의 종착지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왕옥라는 매일 텃밭을 가꾸고 가축과 가금류를 돌보며 바쁜 농산일 속에서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변경 도시에 하룻밤 묵으면 눈길 닿는 곳마다 정취가 넘쳐납니다. 특색 민박은 훈춘문화 관광의 아름다운 명함정으로 됐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향촌지능, 문화관광융합의 행복의 고리들을 연결시켰으며 동쪽 울타리 아래에서 국화를 따는 시적인 삶이 현실로 다가와 변경 소도시 훈춘의 문화관광융합 발전의 길에서 새로운 광채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6.9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2026년길리문행연변조현시축구리그가정체롬속에서계속됐습니다珲春방천룡호팀은홈경기에서더문공문용사팀을3-2로이겼습니다珲春시경제운행분석회의가소집됐습니다珲春시당이부속이며시정부시장대리인박철만이경신진에심입해문화및관광사업에대현지에서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8월22일2026년길리문행연변조현시축구리그가정체롬속에서계속됐습니다珲春방천룡호팀은홈경기에서더문공문용사팀을3-2로이겼습니다연변주당이부속이며珲春시당이서기시범구당사위원회서기인림소림珲春시당이부속이며시장대리인박철만연변주정부부비서상장은빈더문시당이상무위원이며선전부부장인황옥단珲春시및시범구지도군들인리조휘진철관아비박영호왕사용동영리리위소지위재소리김재호봉립강왕영생범례등이현장에서경기를관람했습니다경기가시작되자珲春방천룡호팀과도문공문용사팀은서로공격과수비를진행했습니다珲春팀은홈경기에유리한조건을살려적극적으로쟁탈하고안정적으로졸주를통제했습니다도문팀은수비에주력하며측면협력에의존해반격의기회를엿보았습니다전반40분珲春오른쪽공격수가가로챈뒤재빨리아래쪽에서크로스를올렸고공격수가골을넣으며1-0으로앞섰습니다도문팀은곧바로역습해슈팅을날렸지만珲春골키퍼가안정적으로잡아냈습니다珲春팀은한골차로후반전에들어갔습니다후반전도문팀은공세를강화했고얼마지나지않아홈팀의수비허점을틈타동점골을넣었습니다이후양팀은치열한공방을벌였고珲春팀이다시앞서나가자도문팀이재빨리끈질기게따라붙어동점을만들며2-2가됐습니다경기종료직전珲春선수가도문페널티지역안에서반칙을당해페널티킥을얻었고이를성공시켜결승골을넣었습니다최종적으로珲春팀은도문팀을3-2로꺾었습니다경기후연변주당이부속이며珲春시당이서기시범구당사위원회서기인림소림珲春시당이부속이며시장대리인박철만은도珲春방천룡호팀선수와코치를친절히유문했습니다홈경기브랜드를더욱빛내고경기장문화내포를풍부히하고죠珲春시에서장고현대무용등의문화공연을배치하고추첨을통해킹크랩10마리를증정해분위기를한층띄웠습니다관중석에서는珲春응원단이신선한킹크랩과인형을손에들고응원했고도문응원단은화려한의상을입고물병을두드리며응원했습니다경기장주변에는또문화관광봉사대를설치해만족전지채색가면등무형문화유산문화를선보이며관중들의체험을풍부했습니다8월21일珲春시정부당조서기며시장대리인박철만이전시경제운행분석회의를소집사회했습니다회의에서각관련책임일꾼들은1월부터8월전3분기주요경제지표예측분석상황존재하는문제다음단계사업배치등내용에대해각각보고를진행했습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습금형정석의종료연설종료지시정신을깊이있게학습관철하고안정속에서발전을도모하는사업의정적기조를견지해전시경제발전의지속적인호전을전력으로추진해야합니다연도목표임무의정밀한발력표적난관돌파에초점을맞춰경제가질적이고효과적인재고와량적이고합리적인성장을실현하도록확보해야합니다핵심경제지표에초점을맞춰항목별로격차를정리하고추진조치를세분화하며사업책임을다지고시간절정을주시해각항지표가안정속에서상승하고합리적인구간에서운행되도록확보해야합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지속적으로경영환경을최적화하며기업을지원하고어려움을해소하는정책을시달해기업의안정적인생산과증효전환승격에조력해야합니다투자유치대상건설소비진작민생보장등각종중점사업을총괄적으로잘들어주고전력을다해경색점난점을원활히해경제사회고품질발전을추동해야합니다경제운행상시와감축조정을강화하고

데이터 분석, 문제 연구 판단, 배관 시정 갑 기재를 고립 건전히하며 각종 경제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비 해소해 경제 량화 추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올해 경제 사회 발전 목표 임무를 원만하게 완수하도록 확고히 합니다. 리저휘, 관아비, 박영호, 리휘, 유림, 소지휘, 제소리, 왕영생, 문광룡 등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8월 22일 훈춘시당이 부속이며 시정부 시장 대리인 박철만이 경신진에 심입해 문화 및 관광 사업에 대해 현지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잠재력을 깊이 발굴하며 관광객들의 수요를 정밀하게 주목하고 문화 관광 업태를 풍부히 하며 문화 관광 사업의 질 제고와 증효를 전력으로 추동함으로써 도시 문화 관광의 영향력과 흡인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박철만은 선으로 방천 애국주의 교육기지, 방천 민속촌, 사구공원, 려나호수공원 등지에서 풍경구 건설, 료객 흐름량, 애국주의 교육 전개, 운영 수입 등 상황을 상세히 묘했습니다. 박철만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심사 비준 수속을 서둘러 처리하고 전문 자금을 쟁취하며 문화관광 기초 부대 시설을 보완하고 문화관광의 새로운 장면, 새로운 업태를 알심대로 구축해 관광객들의 체험감과 만족도를 부단히 제고해야 합니다. 관광 자원을 통합하고 핵심 풍경구, 특색 풍경구를 충분히 추천 소개하며 훈춘의 이야기를 잘해야 합니다. 문화관광 자원 공급을 가열층 풍부히 하고 봉사 품질을 제고하며 관광 시장의 종합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관광 봉사의 지혜와 정밀화 수준을 부단히 향상시켜야 합니다. 박철만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최상위 설계를 강화하고 추진 기재를 보완하며 저문화 단체의 역량을 통합해 힘을 모아 관광 제품, 풍경구, 관광 로선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 기획, 판매를 강화하고 관광 자원을 서로 연결 통합해 관광 개발 각종 사업을 절실히 잘해야 합니다. 중점적인 돌파를 견지하고 우수는 더욱 발전시키며 장점은 더욱 강화해 특색화 차별화된 발전의 새로운 길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전방위적으로 안전 책임 사슬을 빈틈없이 구축하고 책임을 다져 위험 우한 동태 조사 정돈을 깊이 전개하고 관광 관련 안전 감축 조기 경보를 강화해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소지휘, 제소리 등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연일 중앙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전국 길림위성 텔레비전 방송, 연변위성 방송 등 국가 성조 매체에서는 훈춘 발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8월 16일 중앙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전국 뉴스 채널 뉴스 생방송실 특집 종목 만리 변강행에서는 선으로 길림 동상구에서 돛을 올리고 개방으로 변강을 흥성시켜라는 제목으로 길림성의 유일한 대로시아 동상구인 훈춘 동상구가 전국 최대의 킹크랩 수입 집산 중심으로서 수입량이 전국의 60%를 차지하고 신선한 킹크랩, 대게 등 해산물이 끊임없이 이곳을 통해 입경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시에 중로 상호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서 변경 문화 관광과 상호무역 활력이 철저히 활성화되는데 올해 들어 지금까지 훈춘 동상구의 출입경 관광객은 연일 수로 50만 명을 돌파해 동기 대비 약30% 증가했고 변경 개방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뉴스 생방송실에서는 계속해 만리 변강행 전문란에서 길림 방천촌 국민이 한마음으로 보루 구축 련합 방위 공동 관리로 변경 관문 수호라는 제목으로 동방제일촌을 찾았습니다. 보도는 올해 8월 방촌촌에서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았고 풍경구는 하루 평균 1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보도는 관광객 수가 급증하면서 변경 관리 통제에 대한 부담도 동시에 커졌는데 훈춘에서는 문화 관광 봉사를 잘하는 동시에 진정으로 국민의 정, 굳건한 수호로 만들어진 수변 전통을 대대로 계승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 승격해 오늘날의 규범화된 당정 군경민 공동 방위 공동 관리 체계로 발전시켰다고 했습니다. 또한 일상적으로 변경 련합 순라, 우한 조사, 격자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현지 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뿌리박고 변경 수호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8월에 들어서서 길림위성 텔레비전 방송 길림뉴스련합 보도에서도 훈춘의 렌즈를 돌리고 당건설 인솔, 개발 개방, 문화관광 소비, 향촌 진흥 등 분야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상반기 훈춘철도 동상구 수출입 화물 운송량 동기 대비 18.5% 증가라는 제목으로 길림성의 유일한 대러시아 철도 동상구인 훈춘이 독특한 지리적 우세에 의탁해 다원화된 다국 운송 체계 구축을 다그치고

0: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변경촌에 온 대학생 조문란에서는 임로 우리 촌의 사과향기 고개로 보지도록이라는 제목으로 서부계획 위곡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의 시각에서 반석진 류정촌이 사과 재배 우세 의탁해 지역 특산품을 선전하고 생산과 판매 통로를 개척하면서 촌의 사과가 성미로 판매되고 해외로 진출하도록 지원한다고 보도하면서 청춘의 힘으로 변경촌의 특색 산업 발전에 신선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치적관 수립 실천, 길림 거품질 발전 추동 전문란에서는 훈촌 일로일소 봉사 난제를 해결해 화목하고 서로 돕는 행복한 사회구역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훈촌시에서 인민을 위해 행복을 창조하는 것을 가장 큰 치적으로 삼고 단건설로 기층 질의를 인솔하며 일로일소 두 군체의 중점을 두고 그들의 급하고 어려우며 근심하고 바라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변강 민족 지역의 질의 온도를 효과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 사상으로 새해 료송 인솔 조문란에서는 길림 소비 정경 열기 상승, 군중의 다운화된 소비 체험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훈촌에서 소비 쿠폰 증정, 취미 경기, 다국 공연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변경 해산물 생활의 정취가 넘치는 거리 등 도시의 새로운 명함장을 지속적으로 빛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8월 18일, 연변 개방 동력 지속적으로 방출, 대외무역 경제 대폭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올해 상반기 훈촌 다국 전자상거래 무역액이 동기 대비 106.9% 증가했으며, 국산 생활가구, 3C 디지털 제품, 경공업 제품이 훈촌 통상구를 통해 신속하게 유럽 시장으로 발송되고 있다면서 다국 전자상거래 체험, 호시무역 면세, 수입 상품 할인 등의 방식을 통해 대외무역 수출입과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의 도약식 성장을 실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8월 17일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 연변 뉴스에서는 우리 조 22도 시원한 여름밤 소비 새해 전경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331 국도 변경 풍경도로 우세 의탁해 훈촌에서 자가운전 진화, 발해의 옛 정취라는 두 갈래 주선을 둘러싸고 복합형 야간 소비 전경을 구축하고 자가운전 관광객들에게 정밀 봉사를 제공하면서 몰입식으로 고풍스러운 야간 관광을 구축하고 빛과 그림자, 실경 공연으로 역사적인 야간 소비를 활성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성정구 보도 办公室의 소식에 따르면 제21기 중국 장춘 영화절이 2026년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장춘에서 개최됩니다. 장춘시당 및 상무위원, 선전부 부장이며 영화절 조직위원회의 부주임이며 집행위원회 주임인 조영파가 이번 영화절의 주최 활동과 특색 양점을 소개했습니다. 중앙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전국과 길림성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 장춘시민정부에서 주관하는 이번 영화절은 계속하여 새시대 새요람 새해룡량을 주제로 새중국 영화 요람으로서의 장춘의 심오한 저력을 지속적으로 과시하고 청춘의 특색과 영화의 새로운 역량을 두드러지게 하며 장춘 2027년 제33기 세계 대학생 동계 운동회 관련 요소를 융합하여 일련의 형식이 다양하고 종류가 풍부한 활동을 기획함으로써 산업 동력 부여, 전민 공유,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의 영화 성회를 힘써 구축하게 됩니다. 개막식은 8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그때면 많은 중국 어권 영화인들이 봄의 도시에 모여 레드카펫을 밟으며 문화성회를 함께하게 됩니다. 8월 28일 폐막식에서는 금록상 각항 수상 명단을 발표합니다. 이번 금록상에는 도합 157편의 출품작을 징집했는데 할머니에게 보내는 연애편지, 표인 바람을 일으키다, 사도 731등 작품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수상평가는 업계 권위 전문가들을 초청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 심사를 전개하며 10대 상을 설치해 영화 창작, 감독 표현, 촬영 편집 등 전사슬 영화 창작의 자원이 포함됩니다. 동시에 장춘 현대화 도시권 4개 도시의 문화거리 구역, 주요 상권의 생방송 슈퍼 현장을 설립합니다. 이번 영화절 기간 중국 공산당 성립 105주년 경축, 홍군 장정 성립 90주년 기념 및 빙설 문화 등 주제를 둘러싸고 500회 가까운 상영 활동을 전개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국 영화 제작자의 약속, AIGC 영화의 밤및 영예 성전 등 높은 규격의 교류 활동을 대대적으로 출범해 제작자, 감독 등전 산업 사슬의 핵심 역량을 결집시키고 중국 어권 영화의 발전 방향을 깊이 연구 판단해 산업 자원의 고효율 통합을 촉진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이번 영화절은 또 2026년 장촌 영화의 밤 영화 교향 음악회 장촌 영화 영화 전시 상영 등 활동으로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영화의 꿈을 전승하며 영화 플러스 전략을 심화하고 다원화 소비의 새로운 업태를 구축하며 도시 문화의 활력을 적극 활성화하게 됩니다. 중점적으로 만든 영화 카니발 영화 장터는 시민거리 역사문화 거리 구역에 정착해 인기를 모으고 소비 열정을 폭발시키게 됩니다. 발표회에서 성당이 선전부, 성작가협회, 장촌영화그룹, 장촌시 문화방송 및 관광국, 장촌 정월 고신구 관리위원회 등 부문의 책임일꾼이 이번 영화절 관련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1: 下面请听由单田芳为您播讲的评书《乱世枭雄》。
2: 张作霖请马龙潭出山，说什么马龙潭也不答应。后来张世飞呀，冒上坏水来了，他跟谁也没打招呼。蔫溜溜的离席，他到了院里头，谁还不知道怎么回事呢？这张世飞把脚一跺，脑瓜子一拨了，他就骂开了：“马龙潭！”你他妈听着，你小子他妈不是个人！真出乎大家的意外，在场的人呢无不惊骇，心说这人有神经病啊，怎么说着笑着冷不丁翻了脸了？连张作霖也为之一怔。张世飞接茬往下骂：“你给脸不要脸，你死不要脸呢、啊、你，嗯。”就凭我们师长，那是陆军中将，见着你的面一个字儿都没埋怨你，哎，恩公长，恩公短，把你捧上了天，这么向你保证，那么向你提出要求，请你出头给帮帮忙。呵，你仨粑粑角捆在一块儿，还端起那个臭架，你有什么了不起的？有你，我们也是陆军27师，也照样剿匪；没你，我们照样打胜仗。你装什么云南大瓣蒜呢？你死爹哭娘，你是个命种啊！都说你是人五人六，我看你是人八，你不是个人，你这叫欺负人。那张志飞越说越来劲儿，把枪拽出来。对着这天上啪啪啪啪啪，就削了五枪。哎呦，众人可炸了庙了！张作霖赶紧出来了：“世飞，你疯了！你叫什么？把你撞上了！你开枪干什么？还不把枪带起来？”胡老嘎也劝：“世飞啊，世飞，你怎么了？”就马龙潭坐在原位上。脸刷青，一语皆无。马龙潭手下还那么多人呢，也不知道下一步应该怎么办呢，莫非还要出人命？哪知道这五枪放过，惊动了内宅，有人飞报老太太马龙潭的娘，在老妈的搀扶下到了前院了。老太太心说怎么了，这是咣咣直响枪啊，吓得心惊肉跳的。等到了院里一瞅，大伙儿那好几十人，一个个木雕泥塑一样。哦，张世飞在这晃着个脑袋，不知道说什么呢。老太太这一出现，张世飞赶紧把枪带起来。干娘，干娘哎，你儿太欺负人了，你得给干儿子做主啊。马龙台一看也傻了，啊，心说他怎么认识我娘呢？什么时候我娘收了个干儿子？你这事我都不知道。张世飞往老太太面前一跪，搂着老太太双腿。老太太点了点头：“世飞啊，张处长，不必担惊害怕，也不必委屈，有什么话只管对老身讲来，我一定给你出气。娘啊，你说你儿是个什么人吧？他不如你这干儿子。”以往的经过我跟您说过，那我就不重述了。 咱就说现在发生的事儿。娘啊，您看我身后那人是谁吗？他指的是张作霖呢，老太太不认识。一瞅这人个头不高，穿着一身便装，可挺精神，俩眼黑兜兜的放光。孩儿，他是谁？娘啊，他就是27师的中将师长啊，我的顶头上司。我们师长儿子丢了，能不着急吗？本来日理万机，那军队上那么多的事情都管不了了，出来找儿子来了，找到你们家。可见你儿，千恩万谢，恩公长，恩公短。跑出去表示感谢之外，还想请你儿出山，知道马龙潭是个人物，希望他能帮个忙，将来剿匪的时候有用。你看这有什么奇怪的？好汉护三村，好狗护三林，学会文武艺，货卖帝王家呀，对不对呢？你不能埋没于草莽之中，早晚不就成废人了吗？哎呀，这马龙潭一个不答应，百个不答应啊，往那块一拍，把嘴一撇，脑瓜一扑了，就觉着自个儿了不起了，说什么他也不出山。我说娘，你说这人是不是给脸不要脸的？哎，是不是有点不识抬举？哎，把干儿我都要气疯了，我这才鸣枪示警，实质上我是给您老人家送个信儿，请您老人家给帮帮忙。嗨嗨，哎呦，老太太一听闹了半天是这么回事儿，难怪你叫张是非，你真是个是非母子，用得着吗？可这阵马龙潭一看他娘来了，赶紧出来了。马龙潭孝顺，大孝子，受那个严格的家庭礼教，24孝都学到家了，都父亲没了，母亲是一家之主，只要娘说话他不敢不听啊。马龙潭来在母亲面前行了个礼，娘，把您老人家吓着了吧，废话少说。我说龙潭呐，方才张处长说那些话有没有啊？有没有那么回事？
3: 有。
2: 说的对不对？
3: 也对也不对。
2: 哪儿对哪儿不对？
3: 娘啊，他是这么回事，儿的心已经寒透了，您老人家最了解不过，我不愿意出山，况且您老人家还在着，儿应该在堂前尽孝。古语云，父母在不远游，游必有方啊，我还得孝顺娘。呸，你这叫借口啊你。娘，我身子骨这么硬实，吃喝不愁，用你尽什么孝啊？既然张师长瞧得起你，请你出山，为什么牵着不走，打着倒退？你真不识好歹呀、啊！我怎么生了你这么个糊涂的儿子？娘，您别生气。马龙潭一看娘生气了，扑通跪下了。张世飞在旁边把袖子挽上了，娘，打他不？您了别动手，把您镇着。您说怎么揍？我伸手。张作霖一看这也不像话，这什么玩意儿这是？张作霖赶紧过来了，一瞪眼，张世飞笑着躲在旁边了。张作霖过来给老太太见礼，老伯母一向可好，我这给您行礼了。方才张世飞介绍了，老太太心说这叫师长啊，那叫。那位说那师长有什么了不起的？那师长不有的是吗？哎，分年代。那民国年间呢，全国才有多少军队？这么大的东三省，100多万平方公里的土地，包括辽、吉、黑，还有内蒙一部分，统共才住着4个师。 那要做个师长，那有一定的实力，举足轻重能扭转乾坤，那还了得。所以老太太对张作霖另眼看待。另外一看，这张作霖给我行礼，人家什么身份我算个什么。老太太倍加感动，赶紧以礼相还。马龙潭说，都请到屋，娘啊你也到屋吧。好，你撵我也撵不走，我这话非得说干净不可。书说简短，到了屋里头，老太太是堂前训子，把马龙潭撸了个茄皮色。最后问马龙潭，张师长请你出山，你愿意不？娘，我主要担心您，您老人家愿意的事儿，儿自然听从。娘，您乐意，那我就跟着去。哎，这就对了。哎呀，张世飞乐得肚子直疼啊！马龙潭用眼角瞪张世飞，心说他妈你缺德透了，小子，给我来个造，将来咱们走着瞧。张世飞明白，心说话，马龙潭呢，到什么时候你也占不着便宜。嘿嘿嘿，不信咱就试试看。简短结束。当天晚上，张作霖住在四方台老马家。第二天起身呢，马龙潭跟家里人话别，收拾收拾行装，外边准备的马匹，把家里的事儿都做了交代，陪着张作霖保护薛良、胡老嘎、张世飞等人，这才回到新民府。张作霖呢，在半道上派人飞马回去送信，让大家放心，一老一少是非都找着了。哎呦，消息传开呀，27师的人呢全都知道，奉天的张作相、孙烈臣、苏家屯的汤二虎，各地的朋友是纷纷赶奔新民府迎接张师长。等见着面之后啊，就好像离别了多少年似的，全把张学良给围住了，这个也问，那个也问。哎，学良精神头还不错，小嘴巴巴的一一做了回答。众人转回身来，又安慰胡老嘎，但就没人理张世飞。哎，张世飞一看咱这人缘多好，就好像我没丢似的，失踪了这么多天没人打听。闲言少叙，众人陪着张作霖，陪着薛良、胡老嘎前呼后拥赶奔新民府占山烧锅。上这儿干嘛呀？张作霖的娘、媳妇田小凤都住在这儿，他不有个干爹叫高占山吗？人家家闲房子有的是，还好高占山呢，这老头热心肠，拨出4座大院套给老张家的人住，所以才奔这儿来。老太太早就躺到炕上起不来了，闭眼睛就是张学良，睁眼睛就喊孙子，都疯了都。张作霖的媳妇本来就有病，儿子这一丢病情加剧，再有2天人找不回来，非出人命不可。可学良这一跑回来，俩小手扎着着，奶奶我回来了，哎呦我的孩子。老太太乐得昏过去了，在场的人无不落泪啊。等明白过来，搂着孙子这顿亲这顿啃闹，学良坐在奶奶怀里的笑呵呵讲经过。老太太说，去看看你娘去吧，你娘啊比我还着急呢。张学良有人领着，又看他娘，你们让人怪不怪，精神支柱这么可了不得，赵二妞身体那么不好，在那躺着跟死人相似，听儿子的声音他能坐下来。等把儿子抱到怀里，这病就好了多一半。张世飞用手一捅马龙潭，问马大人，你损不你？哎，我没说瞎话吧，你要再给我们留几天，这出人命了。 真出了人命，那就不是现在的情况。马龙潭也感觉到有点内疚，没想到情况这么严重，因此这脸呢一红一白的。有人禀报田小凤，田小凤在田大丫头陪伴下一溜风一样闯进屋的。薛良在哪儿？孩子在哪儿？就好像薛良的亲姑姑似的。这顿哭，当然这是喜中悲，咱不必一一详细描述了。大家高兴，张作霖一看怎么办吧，先给马龙潭安排住处，分别给大家做了介绍。张作霖特别强调，这是我的恩公，大家得另眼看待，谁要对我马大哥有不恭敬之处，别说我对不起他，麻了巴子我给他切开晾着。哎呦，张作霖这句话，谁敢小看马龙潭？另外马龙潭这人也非常自觉，学习张作霖非常谦虚，人家也不讨人嫌，所以备受尊重。头天没事了，到第二天张作霖一高兴，吩咐就在湛山烧锅大排宴宴祝贺，这是喜事儿。哎呦，头面人物全请来了，摆了五六十桌呀，在这席面上没有穿军服的，那玩意扛着军衔武装带那多别扭，穿便装随便，以张作霖为首一色都是便装。当然了，马便卫队都双家伙在四外警戒着，唐二虎捂着这大脑袋，哎呀，我今天各位，我替作霖高兴啊，我侄儿找回来了，没说的，咱们今天一醉方休，我替作霖给大家敬酒，来来来，马兄，我先敬你一杯。啊，马龙潭一看，这就是著名的猛将唐二虎，原来是青马坎三界沟杜老盼手下八大炮头的头一个，现在是张作霖手下的虎将。一看真够虎的，这个头，这脑袋，这个气质，够武将的坯子。马龙潭非常高兴，一言而尽，大家是推杯换盏，有说有笑。张作霖呢，喝酒不忘正事儿啊，上垂手坐着孙烈臣，下垂手是张作相。张作霖得了解了解奉天的情况，我不在家，师里头怎么样，奉天省城有什么动静，两个人详详细细做了禀报，没发生什么大事儿。只是冯林阁的28师叫蒙匪给打花了了，而且冯林阁被困白城子，里无粮台，外无救兵啊，如果再没有援兵，恐怕就得全军覆没。如今已经传出风来了，下一步恐怕就要调动27师。因此孙烈臣、张作相啊都做好了准备了。哼，张作霖冷笑了一声，心说我才不着急呢，用我的27师啊，咱得讲讲条件，叫我上哪就上哪儿，没门儿。那张作霖办事情够多滑呀，做到心里头有数。哎，正这么个时候，进来两个女兵。这个女兵啊，是专门服侍田小凤和田大丫头的，也全身的戎装，带着双家伙。其中这个女兵的副队长来到田大丫头近前，趴到耳边上丢丢丢丢丢丢。本来那田大丫头挨着唐二虎坐着，眉飞色舞，正高兴呢，听这女兵说完了，脸沉下来了，往身旁看了看唐二虎。唐二虎还不知道怎么回事，把大脑袋探过去了。夫人，什么事儿？田大丫头没理他，把酒杯筷子放下， 跟着两个女兵出去了。张志飞在旁边坐着呢。我二虎，什么事儿？
2: 我也不知道。你看那样还挺保密呢。
3: 哎呀，张志飞说，凭着我的直觉，我觉着这事儿还不简单呢。田大丫头出去能有一个多小时没进来，他二虎就没笔了，
2: 心说干什么去了？
3: 在座的这么多人，他不找，专找我夫人干什么？二虎打算站起身来出去看看。正在这时候，田大丫头回来了，那俩女兵跟着，在田大丫头的身后还跟了一个女人。这女人呢，衣装入时啊，个头比田大丫头还猛着一点儿，身材修长，虽然说上了点年纪，徐娘半老，风韵犹存。谁也不认得。唐二虎把眼睛一揉，不见这女人，便把一瞅是她。唐二虎吓得一缩脖子，我的娘，给滋溜钻桌子底下去了。张世飞一看这怎么回事，哎，底下闷气，你上那儿干嘛？哎，我世飞啊，高个手替我保密，谁问我你就说没看见。哎，好好好吧，怎么什么事儿你犯案了？说话之间，田大丫头进了屋了，俩眼发直啊，往自己的座位上一看，没人。唐二虎呢？唐玉林呢？谁看见了？八弟，看见你二哥没？张志飞一瞅，哦，知道有事儿了。
2: 没看着啊？你看，刚才还在这坐着，不是出去了？哎，我你找着。
3: 张志飞说着话，用手一指这桌子底下。您说损不？田大丫头过来，用手一周这桌子，哗啦，碗铲家伙全都掉到地上了，盘子也摔碎了，碗也摔碎了，把汤二虎露出来了，连在座的张作霖，所有的众人吧，谁也不知道怎么回事。就见田大丫头一伸手，把汤二虎的衣服领子给抓住，二话不说是左右开弓，这家把汤二虎给揍的，啪啪啪啪啪啪，一口气削了20多个嘴巴子。谁见过这个？把汤二虎给打击了。你打谁？打他？他问打谁？你怎么了？你疯了？
2: 我没疯，你才疯了。打谁？就打你！啪啪啪！
3: 唐二虎觉着当这么多的人，实在有点下不来台了。二虎往后一撤身，你再打一个，
2: 啊，打就打，啪，
3: 又一个。
2: 你再打，啊，啪，又一个。打了怎么的？
3: 好，那你随便打吧。张志飞一听啊，闹了半天就这么两下子。
2: 张作霖一看太不像话了，欠身离座过来了。
3: 二嫂，怎么了？今天咱们是喜日子，大家正在祝贺的时候，你这是干什么？
2: 师长，
3: 我们家里头摊事儿了，我打的是轻的，
2: 我还要宰他呢。
3: 田大丫头说的是，一转身在女兵身上撑，把德国大镜面拽出来，张开狗头对准汤二虎就要搂。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2026년 길리문행 연변조 현시 축구리그가 정체롬 속에서 계속됐습니다. 혼촌 방천 룡호팀은 홈경기에서 도문 공문 용사팀을 3대2로 이겼습니다. 혼촌시 경제운행 분석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혼촌시당이 부속이며 시정부 시장 대리인 박철만이 경신진에 심입해 문화 및 관광 사업에 대해 현지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8월 22일 2026년 길리문행 연변조 현시 축구리그가 정체롬 속에서 계속됐습니다. 혼촌 방천 룡호팀은 홈경기에서 도문 공문 용사팀을 3대2로 이겼습니다. 연변주당이 부속이며 혼촌시당이 서기 시범구 당삽위원회 서기인 림소림, 혼촌시당이 부속이며 시장 대리인 박철만, 연변주정부 부비서상 장은빈, 도문시당이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황옥단, 혼촌시 및 시범구 지도일꾼들인 리조휘, 진철, 관아비, 박영호, 왕사용, 동영리, 리위, 소지위, 재소리, 김재호, 봉립강, 왕영생, 범례 등이 현장에서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혼촌 방천 룡호팀과 도문 공문 용사팀은 서로 공격과 수비를 진행했습니다. 혼촌팀은 홈경기에 유리한 조건을 살려 적극적으로 쟁탈하고 안정적으로 전술을 통제했습니다. 도문팀은 수비에 주력하며 측면 협력에 의존해 반격의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전반 40분 혼촌 오른쪽 공격수가 가로챈 뒤 재빨리 아래쪽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공격수가 골을 넣으며 1대0으로 앞섰습니다. 도문팀은 곧바로 역습해 슈팅을 날렸지만 혼촌 골키퍼가 안정적으로 잡아냈습니다. 혼촌팀은 한 골 차로 후반전에 들어갔습니다. 후반전 도문팀은 공세를 강화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홈팀의 수비 허점을 틈타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이후 양 팀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혼촌팀이 다시 앞서 나가자 도문팀이 재빨리 끈질기게 따라붙어 동점을 만들며 2대2가 됐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혼촌 선수가 도문 페널티 지역 안에서 반칙을 당해 페널티킥을 얻었고 이를 성공시켜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혼촌팀은 도문팀을 3대2로 꺾었습니다. 경기 후 연변 주당이 부석이며 혼촌시당이 서기 시범구 당삽위원회 서기인 림소림, 혼촌시당이 부석이며 시장 대리인 박철만도 혼촌 방천 룡호팀 선수와 코치를 친절히 유문했습니다. 홈경기 브랜드를 더욱 빛내고 경기장 문화 내포를 풍부해하고자 혼촌시에서 장고, 현대무용 등의 문화 공연을 배치하고 추첨을 통해 킹크랩 10마리를 증정해 분위기를 한층 띄웠습니다. 관중석에서는 혼촌 응원단이 신선한 킹크랩과 인형을 손에 들고 응원했고 도문 응원단은 화려한 의상을 입고 물병을 두드리며 응원했습니다. 경기장 주변에는 또 문화관광봉사대를 설치해 만족전지, 채색 가면 등 무형문화 유산 문화를 선보이며 관중들의 체험을 풍부했습니다. 8월 21일 혼촌시정부 당조 서기며 시장 대리인 박철만이 전시 경제운행